0: 오브 다자
1: 오브 초벌
0: 말씀카
2: 꼬꼬
0: 묘송
1: 오브 타마
0: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티판 행위요 네이 브라티 타이
1: 탄사마이 치아투다이
3: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

도가 링가 아카 베체스 지동에 라이 아하야 동베 예수 지동아 여기가 바드다 민와 마두 아냐이 힐레 야두 아모 셀렁 아카티가 아카야 놈베체 거지 동에 라이 야지 너바